a good one, ladies. Tom Turner sitting in the comfy chair. Yes.

생각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운동센터에 등록했다. 자세를 교정해주는 곳이었는데 원장님께서 내 몸 이곳저곳을 누르시고 꺾으시고 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이 너덜너덜하시네요. 그리고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돌아가 있을까? 곧 원인을 찾았다. 나는 매일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다. 미사는 제대에서 하는데 제대 마이크가 왼쪽에 있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매일 한두 시간씩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것이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하는 동작으로 인해 내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우린 몸도 이럴진데 마음은 어떨까?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마음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좀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는 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180도 돌아간 진짜 좀비가 될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돌진하자.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좀비 말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성악산책의 윤영선 바울씨 모입니다. 이제 비교만 한국 팀들로 비교합니다.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한 그런 작품입니다. 포리의 딴툼 에르고 지존하신 성체 성세 찬미가입니다. 먼저 여성들인데 성녀 세실 실례 합창단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리고 이어서는 테너 남성 솔로로 시작하여 트리니타스 합창단이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로 연주하는 작품 비교하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중,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P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전쟁과 무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1일 레오 14세 교황이 내년 1월 1일 제60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할 담화의 주제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주제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술이 전쟁과 폭력에 악용되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이 미리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은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전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전쟁이나 폭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리 막고 살피는 예방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전쟁과 평화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에도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 뉴질랜드 보안정보국이 총선을 앞두고 외국의 정치 개입과 첩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드류 햄프턴 엔젯 보안정보국 국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이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보자에게 기부금이나 선물, 접대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고액의 일자리를 제안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연계기관이 뉴질랜드의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주 추적 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특정 교민들을 감시하거나 괴롭히는 초국가적 탄압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엔젯 보안정보국은 온라인을 통한 극단주의 급진화와 테러 가능성도 여전히 현실적인 위험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극단주의자들의 무기 제작과 테러 계획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리프턴 인근의 스노위 리버 금광이 4억 달러가 넘는 개발 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력 채용에 들어갑니다. 호주 기업 앤드라가 개발 중인 이 광산은 현재 약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인력을 25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초임 연봉은 9만 달러 수준입니다. 1950년대 폐광된 블랙워터 금광 부지에 들어서는 스노위 리버 광산은 7년간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앤드라는 올해 말 첫 금을 생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계는 숙련 인력 수요가 늘고 호주 강산에서 일하는 뉴질랜드 인력 귀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금괴는 오는 12월 생산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이를 뉴질랜드와 웨스트코스트 금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당내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리더십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정치적 말실수와 지지율 하락, 연정 파트너 통제 난항 등으로 인해 당 밖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당과 야당인 노동당이 모두 효율적인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국민당의 경우 기업 CEO 출신인 럭슨 총리의 대중소통 역량 부족과 잦은 실언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당내에 즉각적인 대안 리더가 없어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 역시 크리스 입킨스 대표가 정부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채 낮은 선호도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양대 정당 모두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제시나 당내 인재 육성보다 내부 정쟁과 단기적인 선거 공학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보건 및 주거 문제 등 유권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학자 샤무빌 에콥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전통적인 통념과 달리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규모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신 임대료를 내고 남는 차액을 주식이나 지수 펀드 등 금융상품에 꾸준히 투자할 경우 30년 후 세입자는 집을 구매한 사람보다 최대 70만 달러 이상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이자 재산세, 주택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매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절약한 자금을 실제로 꾸준히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무리한 내집 마련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냉각세로 인해 기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처분하는 손절매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코탈리티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주택 거래 중 13.1%가 손실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의 손실 매각 비율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웰링턴이 1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티마루나고어 같은 지역은 손실 거래 비율이 1.8%에 불과해 대도시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발생한 중간 손실액은 6만 달러로 전국 누적 손실 규모는 1억 5,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익을 내고 매각한 거래의 중간 시세 차액은 28만 달러로 과거 시장 고점 당시 기록했던 44만 달러에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보유기간 면에서는 시세 차익을 거둔 매도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10.4년에 달한 반면 손실을 보고 매각한 매도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은 4.3년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의 침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2분기 거래된 아파트의 45.4%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201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장

0: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6% 하락해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비해 낙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대출금리 지속과 시장 내 풍부한 매물량으로 인해 당분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견조한 고용시장 덕분에 과거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격한 연체 및 강제 매각 사태는 피하고 있으나 당분간 주택가격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크리스 펜크는 장관직을 박탈당한 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펜크는 지도부 도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유로 총리가 장관직을 박탈한 지 몇 시간 만에 오는 11월 총선에서 재선에 돌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크리스 펜스는 수요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린 뒤 크리스토퍼 러싱 총리는 당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며 자신이 여전히 총리이자 국민당 대표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후 러싱 총리는 펜크의 장관직을 박탈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크리스 펜크는 이번 주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 신임 투표가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그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장관직을 박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펜크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한 끝에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크의 성명에는 자신이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폴 골드스미스는 국방, 보훈, 우주, 정부통신보안국,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장관직을 맡게 되어 사이먼 왓츠는 건축건설부 장관이 됩니다. 총리실은 펭크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도부에 도전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차차 걷히면서 밤에는 맑겠습니다. 동풍이 불다가 오후에는 남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com, 자이언 필로 국제 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들리? 아.
1: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

0: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노토리 퍼블릭, 국제 공중 변호사는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즉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된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국제공증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이완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JNP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상 변호사입니다. KCR 초대석을 통해 몇 차례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 3월이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 한 해에도 KCR 방송 임직원분들과 교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0: 현재 그 JNP 로 대표 변호사로 계신데요. 예, JNP 로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1: 네, 제가 변호사 임명을 받은 지는 13년이 되었고요. 저희 JNP 로는 2019년 1월에 설립되었으니까 만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사무실은 시티의 퀸스트리트에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1년에 노스쇼의 글랜필드로 이전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주요 업무는 부동산 매매, 비즈니스 매매, 리스, 별거, 이혼, 재산 분할 등의 가족 문제, 각종 계약법,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 증여, 유언장 작성 및 유언 집행허가 신청, 각종 소송 업무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1년여간의 긴 심사 과정을 거쳐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즉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됨에 따라 국제공증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세대 변호사 중에서 이완상 변호사님이 아마 두 번째로 노토리 퍼블릭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알기로도 제 1세대 변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 시티에서 일하고 계셨고 제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노스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로서 접근의 편리성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먼저는 노토리 퍼블릭이란 무엇인지 예, 교민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그 말씀을 해 주시죠.
1: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토리 퍼블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제공증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종 임명권자인 영국 왕실을 대리하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의 인가를 받아 법적 문서의 서명 증인, 선서문과 진술서 인증, 문서의 진정성 및 진본성 인증 등을 수행합니다. 노토리 퍼블릭은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특별 심사를 거쳐 임명되며 국제 문서에 특화된 권한을 가집니다. 현재 139개국 이상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뉴질랜드 노토리 퍼블릭이 인증한 문서를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0: 노토리 퍼블릭의 역사적 기원과 예, 뉴질랜드 내에서의 발전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1: 네, 노토리 퍼블릭 제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국제 공증 전통을 영국이 이어받았고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도입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기사를 뜻하는 노타리우스가 공식 문서 기록을 시작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나 황제의 위임을 받아 공증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경 로마 교황의 권한의 일부로 도입되어 1279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명권을 위임받았고 1533년부터는 왕권으로 이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캔터베리 대주교 산하의 패컬티 오피스라는 곳에서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국 식민지로서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 19세기부터 상업적 국제적 거래 증명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변호사 중심의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영연방 국가 간 문서 효력

0: 강화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었고 뉴질랜드 소사이어티 오브 노터리스라는 정식 협회가 설립되어 표준화와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종이문서 인증에 초점을 맞췄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원격 확인 논의가 시작되며 유연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서명과 원격 신원 확인 같은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 변화가 진행 중이고 영국 본부인 패컬티 오피스와 협력해 국제 표준에 맞춘 전자인감 인증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되기 위한 아마 기본 자격 요건과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엇일까요?
0: 네,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지원자 본인이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단계이고요. 둘째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지원 및 심사를 통과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임명 권한이 있는 영국 켄터베리 대주교사나 패컬티 오피스에 지원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여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예, 그리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먼저 1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먼저 1단계로 노토리 퍼블릭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뉴질랜드에서 노터리 퍼블릭이 되려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요구됩니다. 또 이 가운데 최소 5년 이상은 로펌의 파트너나 디렉터급 또는 단독기업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까지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가 발행한 Certificate of Standing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경력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도 둘째 요건인 클린 레코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차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셋째로 신청자는 지역사회와 법조계에서 높은 신뢰와 성실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해당 지역에 추가 공증인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 그렇다 그러면 2단계 절차는 또 어떨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1단계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뉴질랜드 협회에 정식으로 임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에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협회는 신청자가 1단계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 전 회원에게 회람을 돌려서 신청자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을 수집하여 심사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약 3, 4개월 동안 교육과 실무 실습,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국 본부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1: 1단계와 2단계가 끝난 다음에 예, 마지막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0: 네, 마지막 3단계는 최종 심사를 위해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사나 패컬티 오피스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부대 서류들을 보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내에 유력한 상공인이나 전문직에 있는 20명 이상의 추천서 또는 지지 서명이 있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패컬티 오피스는 최종 신청서를 심사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뉴질랜드의 노토리 퍼블릭은 영국 본부로부터 노토리얼 패컬티라고 하는 공증인 인가장을 받습니다. 인가장을 받은 변호사는 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 선서 절차를 마치고 협회의 노터리 퍼블릭 명부에 등록되고 또 뉴질랜드 내무부 즉 인터널 어페어스에도 공증인 인감과 공증 인증서 양식을 등록한 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노터리 퍼블릭 국제 공증 변호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노터리 퍼블릭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중심으로 서명을 인증하고 문서의 진정성, 신원, 절차를 보증하는 국제공증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스탬프를 찍는 직책이 아니라 국제거래와 분쟁에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서명,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문서의 진위나 사본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오 연계입니다.
1: 그럼 그 첫째, 서명,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0: 네, 첫째는 선서,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명 증인입니다.

0: 계약서, 위임장, 각종 신청서 등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낼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서명하려는 교민이 노터리를 찾아와 노터리 앞에서 서명하고 신분을 확인받은 뒤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내 앞에서 서명했다는 공증문구와 인감을 받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진술서 인증입니다. 법원 제출용 진술서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진술서 등에 대해 선서를 받거나 선언을 받고 그 절차를 인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송에서 사용할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노터리 앞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하면 노터리가 그 선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1: 다음은 둘째인데요. 예, 문서 진이나 사본 인증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둘째로는 이제 문서 진이나 사본 인증입니다. 먼저 사본 인증입니다. 여권,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회사 등기부 등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뉴질랜드 학사 학위증 원본을 가져오면 노터리가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이 사본은 내가 본 원본과 일치함이라는 인증서와 씨를 붙여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서의 진정성 인증입니다. 단순히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문서가 실제로 법원, 정부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된 진짜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 인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은행이 요구하는 회사 등기 서류에 대해 노터리가 뉴질랜드 회사 등기 시스템인 컴퍼니스 오피스에서 자료를 직접 조회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이 실제 공적 기록과 부합하다는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1: 예, 세 번째로는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시티유 연계도 예, 궁금합니다. 예, 어떤 것일까요?
0: 네, 첫째로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시티유 연계입니다. 먼저 국제거래 및 상사 문서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국제 무역 계약, 선화증권이나 환원 등 상사 문서에 대해 공증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뉴질랜드 회사가 거래은행 요구에 따라서 계약서, 인감증명, 대표이사 서명 등을 노터리 공증 및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노터리가 계약서 서명 인증을 하고 공증서를 작성한 후에 필요시에는 외교부 또는 해당 영사관 인증까지 연계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연계입니다.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문서는 노터리 공증 후에 내무부 즉 인터널 오피스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노터리가 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거나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준비 중인 사람이 위임장,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노터리가 서명 인증을 하고 인터널 어페어스 아포스티오 및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안내하거나 대신 처리합니다.
1: 노터리 포부리의 기본적인 의무와 예, 책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0: 네, 노터리 포블릭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터리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문서는 영 연방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증거력과 신뢰성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신원 확인 책임입니다. 노터리는 서명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통상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추가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 주소가 나와 있는 공과금 청구서 등을 함께 보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서명을 증인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적법성과 이해 확인입니다. 서명자는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하며 강요나 사기,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로 된 위임장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증했다가 나중에 프랑스 법원에서 공증 효력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노터리 퍼블릭에게도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고 사례로 인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게 하거나 인증서에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청자가 이해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제한적 인증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록 보관과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0: 공증한 문서와 신원 확인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 기관이 진위 여부를 요청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뉴질랜드 변호사 및 로터리로서의 기밀 유지 의무하에 보호되며 공증 진위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거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노터리의 책임은 해당 고객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신뢰하는 해외 은행, 법원, 기관 등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문서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오류나 부실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공증 효력이 부인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노터리는 거래 자체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특정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로펌의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공증 과정에서는 소명자의 이해 여부, 자발성, 신원 확인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있으면 공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 노터리 퍼블릭과 JP를 혼동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각각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과 JP가 비슷한 일을 일부 하지만 자격, 역할, 국제적 효력, 비용 등의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 다섯째로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1: 예, 하나씩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보통 최소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고 그중 일정 기간은 파트너나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뉴질랜드 협회와 영국 왕실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는 고도로 전문적인 법률가입니다. 반면 JP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일반인이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의 직책으로 해당 정부기관이 지역봉사와 신뢰를 기준으로 임명합니다.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공통점, 즉 둘 다 할 수 있는 일은 서명, 신원 확인, 선서문이나 선서 진술서 증명,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 확인입니다. 차이점은 노터리 퍼블릭은 JP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에 더해 해외에 제출된 문서를 위한 공증, 국제거래 관련 문서 인증 등 국제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JP는 주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용될 서류에 한정되어 일상적 행정적 성격의 인증을 담당합니다.
1: 세 번째로는 그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그 차이군요.
0: 네, 예,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해외 정부, 법원, 대학, 은행 등에 제출할 문서를 인증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오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장과 서명 형식을 사용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JP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효력이 예상되는 인증입니다. 해외 기관은 JP 인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노터리 공증 및 아포스티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전문 서비스로서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는 문서의 종류, 분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합니다. 반면 JP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무료 봉사 직책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 시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정해진 시간에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법률 조언과 예, 전문성의 차이인데요.
0: 네, 다섯째로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변호사이므로 공증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률적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외 부동산 서류, 이민 서류 등 복잡한 사안에서 문서 형식이나 요건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JP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역할은 증인이나 확인자에 가까우며 서류 내용의 적정성 판단보다는 절차적 요건, 즉 신분, 서명,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P를 찾는 경우는 대부분 뉴질랜드 국내용입니다. 즉 뉴질랜드 은행, 보험사, 학교, 정부기관 제출용 사본인증, 국내용 계약서나 신청서 서명 증인, 간단한 진술서나 선서문 관련입니다. 반면 노터리 퍼블릭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해외 및 국제용입니다. 즉 해외, 대학, 이민, 비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증, 해외 부동산, 상사 계약, 우임장 등 국제거래 관련 문서, 해외 법원, 공공기관에 제출할 공문서, 사문서 인증 관련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내 행정, 일상 서류는 무료인 JP에게로 해외 제출, 국제거래 서류는 유료이지만 국제적 효력이 있는 노터리 퍼블릭에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1: 예, 뉴질랜드에서 노터리 퍼블릭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0: 네,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요율이 아니라 각 공증인이 정하는 전문 서비스 요금이라는 점이 먼저 전제입니다. 다만 여러 공증인의 안내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수준과 기준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노터리 퍼블릭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문서의 종류와 복잡성, 즉 단순 사본 인증인지 복잡한 계약서나 위임장인지, 또 공증해야 할 문서의 개수와 페이지 수, 또 고객 신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 예를 들어 추가 조사나 법령 검토 등입니다. 또 아포스티우나 대사관 인증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또 주말이나 야간 같은 근무 시간의 요청인지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 케이스마다 달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노터리들이 첫째 문서는 기준 정액을 부과하고 추가 문서마다 좀 더 저렴하게 할증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서는 $100 플러스 GST, 추가 문서마다 $40 플러스 GST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인 노터리 퍼블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네, 말씀하신 사항은 공식 명부 확인 플러스 지도 검색 플러스 미리 견적 문의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공식 명부에서 가까운 공증인 찾기입니다. 뉴질랜드 협회 공식 사이트인 notarypublic.org.nz에서 Find a Notary라는 서치 기능을 이용하면 도시 지역별로 등록된 노터리 퍼블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이 사는 도시 이름이나 우편번호 근처를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함께 나오므로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노터리 사무실을 두세 곳 추려서 두면 좋습니다. 둘째로 웹사이트에서 지도를 확인하여 거리나 편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구글맵 같은 지도 서비스에서 노터리 퍼블릭과 본인의 도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거리, 대중교통, 주차 편의와 같은 이용자 평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대중교통 또는 차로 20, 30분 이내 거리인지 예약이 쉬운지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추려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곳을 고르는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수수료표가 없기 때문에 각 노터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비싸다 싸다를 정해진 표로 알 수 없고 다음 정보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문서 종류이고요. 둘째는 문서 개수와 페이지 수. 셋째는 아포스티오나 대상한 인증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넷째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인지 주말 또는 야간 방문인지입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사는 도시 이름으로 뉴질랜드 노터리 협회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구글맵 및 리뷰를 통해 가까운 곳 두세 곳을 선정하시고 또 이메일 전화로 문서 종류, 개수, 사용 국가 등을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식이 거리와 비용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노터리 퍼블릭으로 임명되신 이완상 변호사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상 변호사님께 국제공증이나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0: 네, 저와 일반 법률 상담이나 국제공증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휴대폰 027-276-1919 이메일 paul.lee@jandpillow.com 아니면 카톡 아이디 nzlws64로 성함과 연락처, 상담 또는 공증받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

오늘은 세력국제공정변호사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된 이완산 변호사와 함께 국제공정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은 권정우가 작곡한 낮잠 자는 당나귀를 소금의 임영훈, 피리의 강효선, 해금의 노우나, 기타의 권정우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권정구가 작곡한 낮잠 자는 당나귀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동경을 소금과 대금의 한충원, 해금의 김혜라, 가야금의 문양숙, 첼로의 이경은, 장구의 김혜진, 신디사이저의 유정현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